0: 호투미 아디나 예노 오와하네
1: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 소모비나 디압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메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와데스와 워컴브니 푸르노 와브라
2: 원은 오베스
1: 웬이 파우디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코니 디아미 야토파 워카
2: Oh, honey. Obey. Why you?

나라 가 어여냐며 어찌하시게 옛매생이 않고 보내시오. 라디오 인생을 지하냐 라디오 인생을 지하냐 라디오 인생을 지하냐 라디오 어찌하시게 라디오 인생을 지하냐 사냐 않고 보와 완치해 놓고 바바바